0: 9월 8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신형원의 개똥벌레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에 익숙해져서 사는데요. 매사에 민기적 되는 분들만 빼고 그런 분들은 빼고 중간중간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좀 민기적 되고 바쁘게 일하다가도 잠깐 음악 들으면서 일하는 속도 좀 늦추고 숨 한번 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목정아님, 아 죄송합니다. 옥정아님, 그랬네요. 옥정아님 사연 주셨는데요. 요즘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인지 출근 준비 중인 저도 민기적거리면서 거북이처럼 준비하고 있어요. 민기적, 민기적. 때로는 참 필요하죠. 흐흐. 아유, 좋아요. 옥정아님. 민기적, 민기적. 커피 한 잔 드릴게요. 6449님께서는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아직은 푸르른 길가의 은행잎들도 머지않아 노란 옷으로 갈아입겠지요. 초가을의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아침입니다. 아내와 산책길에 벤치에 앉아 쉬면서 러브레터 듣고 있습니다. 오, 아침 산책 부부가 함께 하시는군요. 좋아요. 오늘 정말 바람도 이제 정말 선선하고 아 산책할 맛 납니다. 6449님 커피 한잔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여러분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소식 전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어떤 일 하시는지 지금 날씨는 어떤지 어디를 가시는지 일하다 힘든 얘기부터 위로받고 싶은 이야기, 뭐 즐거운 이야기, 모든 사연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평소 좋아하는 애창곡 신청하시면 반갑게 들려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니까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최헌의 수나 함께 들었는데요. 9039님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최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5169님께서요. 현미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골이라서 아파트 창밖을 내다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논에 있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잘 익은 벼를 수확하며 새참 먹던 추억이 떠올라 사연 보내봅니다. 현미님, 제작진님 모두 풍성한 9월 되세요. 아, 그러시군요. 아파트 창문으로 바라보는 그 누렇게 익어가는 그 들판, 벌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 논밭. 네, 참, 우리는 도시에서 그런 무슨 하늘 보기도 힘든 그런 아파트 풍경이거든요. 창밖 풍경이. 아, 부럽습니다. 5169님도 풍성한 9월 되시길요. 천연 발효 현미 식초 선물로 드릴게요. 이수아님께서는요. 오늘 엄마 아버지 모시고 병원 순례해야 되는 날이어서 민기적거리면 안 되는 날이네요. 이젠 제가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어가는 나이. 살짝 쓸쓸하지만 아자 하고 기운내봅니다. 이수아님, 아, 오늘 조금 바쁘시고 체력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아자, 힘내세요. 네, 두 분이 이수아님 얼마나 의지하시겠어요. 또 병원 이렇게 뭐 검진 받으시고 점심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저는요, 선물로 염소 진액 세트 드릴게요. 6535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주현미님. 저는 요즘 일이 없어서 출근을 못하는 답답한 마음에 아침마다 한없이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2시간을 걷다 보면 어느새 땀이 흠뻑입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조금이나마 걱정도 잊고 기분은 상쾌해집니다. 러브레터 들으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걷습니다. 오... 일을 지금 잠깐 쉬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일을 찾고 있는데 아직 적당한 일을 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이 기회에 가을에 아유 걷기도 좋아요. 근데 2시간을 내일이 뭐 빠른 걸음으로 걷지 마시고요. 아, 이건 제 의견이에요. 빠른 걸음으로 2시간 걸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효율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빠르게 걷고 조금 천천히 걷고 하늘도 한번 보시고요. 하늘에 요즘 가을 너무너무 가을 하늘이 예뻐서 괜히 걱정돼서 잔소리 좀 했어요. 화이팅! 러브레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제가 친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잔 드릴게요. 4671님 남진의 너와 나 청해 주셨어요. 좋아요. 5302님, 1004님께서는 김지혜의 몰래한 사랑 신청해 주시고요. 아, 좋은데요?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무화과가 익어가는, 네. 이 가을 노래네요. 몰래한 사랑이. 네, 딱 지금 무화과 철인데.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사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5857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사는 58세 아줌마 김미자입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집에만 계시니 답답하다고 하셔서 오늘 어머니 모시고 바람 쐬러 속초 나들이 갑니다 하셨어요. 와, 네. 부모님 모시고 한 번씩 바람 쐬러 가면 정말 좋아하시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게 참 자주 안 돼서 그게 문제지만 오늘 날씨도 좋고 속초 아름답죠. 잘 다녀오세요. 저는요 올가을에 어머니 모시고 한 번 더 좋은 데 다녀오세요. 화담숲 4인 입장권 선물로 드릴게요. 가을의 화담숲 참 아름답죠. 네, 속초 잘 다녀오시고요. 3433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안녕하세요. 여기는 태안입니다. 태안. 저는 지금 신랑하고 땅콩 따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자,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화이팅! 7371님께서는요. 상쾌한 아침. 저는 5시 30분에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지금 출근 중입니다. 저는 피부관리사인데 어깨, 목, 허리 아픈 고객들도 많이 관리한답니다. 고객님들이 운동도 하시면서 좋아졌음 합니다. 운동하기 좋은 날씨인데 모두 모두 운동해서 건강하세요. 아, 운동 빼놓으면 안 되죠.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어쨌거나 뭐 앉아있고 차 교통수단도 앉아서 차로 이동하고 하니까 일부러 운동을 하려면 시간을 내야 하는데 7371님 대단하시네요. 5시 30분에 운동 시작하고 또 그리고 또 출근 준비하셔서 지금 출근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이건 정말 보통 사람들 의지나 이런 걸로 잘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몸을 단련하고 나서 이제 고객분들 관리를 해주니까 더 관리 받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7371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최정미님 이순길의 끝없는 사랑 정해 주셨어요. 0342님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정해 주셨어요. 오늘 들려드립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권미혜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저는 71년 돼지띠 동갑으로 올해 55이랍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영업직이 너무 힘들어서 8년 전에 그만두고 편의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가게 자리가 좋아서 장사는 잘 되고 있어서 직장 다닐 때랑 비슷하게 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을 도와서 저도 편의점에 나가서 서너 시간씩 일을 거들었는데 4년 전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한쪽 다리가 불편해지면서 그냥

0: 집에서 쉬고 있답니다. 편의점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돕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말했답니다.
1: 아, 괜찮아. 어차피 나 혼자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알바생도 있는데 뭘. 걱정하지 마. 하나도 걱정할 게 없네.
0: 하지만 남편 말과 다르게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은 걸핏하면 갑자기 못 나온다고 전화하는 일이 부지기수였고요. 그렇게 알바생이 펑크가 날 때마다 그것을 모두 온 몸으로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랍니다.
2: 서정님, 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0: 갑자기 못 나온다고 전화를 하면 당장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 새벽 6시에 나가서 오후 5시까지 일했던 남편은 밤 10시까지 일하고 올 때도 많고요. 이렇게 미리 전화라도 해주는 건 양반입니다. 아무 말 없이 덜컥 나와버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요. 남편이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저녁 알바생한테 전화가 와서
2: 사장님, 교대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요?
0: 이렇게 야간 알바가 펑크 나면 남편은 다시 매장으로 달려가서 밤을 꼬박 새고 그대로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일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저라도 나가서 돕겠다고 하면 남편은 뜯어 말려요.
2: 어휴, 다리도 아픈 사람이 뭘 어쩌겠다고 그래. 됐어. 나 하나도 안 피곤하니까 걱정하지 마.
0: 이렇게 말하는데도 언젠가부터 남편의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항상 자리하고 흰 머리가 수북해져 버렸네요. 그래서 요즘 저는 남편을 보면 좋다, 사랑한다는 감정보다 불쌍하고 짠하다는 느낌이 더 많고요. 저도 모르게 대학생 딸아이 둘에게 짜증이 더 솟구쳐요. 딴 집 같으면 아빠가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거 보면 아빠 힘든데 좀 쉬세요. 제가 오후에 매장 볼게요. 이렇게 말이라도 할 텐데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일까요? 제 아빠가 힘들건 말건 신경 쓰지도 않고 이번 여름 방학에도 아침까지 늦잠 자는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진짜 많이 했답니다.
2: 아, 네 아빠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어? 아빠는 밤새고 일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니들이라도 좀 나가서 도우면 좋잖아.
0: 제가 이렇게 화를 내도 두 딸 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약속이 있다, 할 일이 많다, 오만 핑계를 다 대면서 뺀질거리고 남편은 딸 바보라서 딸들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려고 하니까 남편이 더 짠합니다. 사랑하는 성일주 씨, 지금 방송 듣고 있지? 나한테는 당신뿐이니까 당신 절대로 아프면 안 돼.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돼지불백 만들어 놓을게. 퇴근하자마자 얼른 집으로 와. 알았지?

조현미의 Love Letter.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늘 사연 주신 권미혜님의 신청곡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아, 최승례님께서요. 자영업자들은 애환이 많아요. 저도 남편이 음식점 하는데 주말에는 알바생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제가 주말에 나갑니다. 저도 평일에는 회사 다니거든요. 오메, 최승례님, 아이고, 회사 다니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아유, 참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우리 사장님들 참 힘들어요. 0770님께서는 자녀들의 인성 교육을 다시 시키세요. 네. 용돈도 주지 마세요. 이기적인 애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 근데 딸 바보시 되잖아요. 아유,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그냥 딸들이 이뻐가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6236님께서는 저도 아내와 단둘이서 세탁소를 합니다. 아내 무릎이 많이 아파서 가게에 못 나오는 날이 많아서 올 아내도 미안하다고 한답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제 눈에 눈물이 맺히네요. 사연자 부부님, 그래도 서로를 위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우리 서로 힘내보아요. 하트 뿅뿅뿅뿅뿅 보내주셨는데, 아 참, 에이구, 근데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게 부부입니다. 아이, 애들이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부모 힘든 걸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어요. 아마 남편분이신 성일주님이 지금 매장에서 아내분의 사연을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권미혜님이 사랑하고 걱정하고 아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오늘 사연 주신 권미혜님에게는 도라지 홍어회 무침,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6065님 사연 주셨네요. 저는 60대 중

오랜만에 배달 기사입니다. 매일 아침 일 시작하면서 러브레터 잘 듣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푸르고 상쾌합니다. 주현미님과 애청자들 모두 오늘의 푸른 하늘과 쾌청한 날씨만큼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우, 이렇게 네, 아침 일 시작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 내일 안전 최우선이니까 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일하시면서 안전 항상 생각하고 일하세요. 일하셔야 돼요. 바깥 날씨 이렇게 좋은 풍경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러브레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선물 받기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당첨됐다고 꼭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8446님, 1435님, 1368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윤수일의 터미널 청해 주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 들려드릴게요.

0: 대학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일양약품.
2: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1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7001님 사연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하니 진짜 가을이 왔나 봐요. 괜히 커피 한 잔 들고 멍 때리고 싶은 요즘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별일 없는데도 마음이 살짝 센치해지네요. 가을은 짧으니까 이런 낭만 실컷 느껴보렵니다. 아, 네.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아, 최백호 선배님이 아마 이런 기분으로 그 노래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이 쓸쓸함도 뭔가 참, 네,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너무 좀 좋지 않아요? 전 어제 그래서 영화를 가서 봤답니다. 비광이라는 영화인데, 아, 네, 아, 재밌어요. 7001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노래 가사가 막 떠오르네요. 7127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함양입니다. 함양. 딸기 묘 심을 준비해놓고 풀씨도 안 뿌렸는데 풀이 너무 많아서 현미 언니 목소리와 노래에 흥얼거리며 풀 뽑고 있어요 하셨는데,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게 와, 이 질서 정연하다는 게 아름다워요. 아니 이걸 쫙 만드신 거예요. 이제 딸기 심으려고 가지런하게 줄 쫙 맞춰서 멋지네요. 근데 농사를 되게 크게 하시네요. 풀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저 풀 잘 뽑는데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화이팅! 한우 우족탕과 두가니탕 선물로 드릴게요. 나중에 또 딸기 심어서 그 녀석들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도 꼭 좀 보내주세요. 사진으로요. 네, 감사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김성호의 웃는 여잔 다 이뻐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웃으세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반월터널에서 부곡부근, 다시 서용인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사이 용인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는 평택 쪽으로 안성 맞춤 휴게소에서 남한성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성담대교 쪽으로 수서부근 사고는 여전히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탄천 나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분당 쪽으로 탄천 일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청담대교 북단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정체는 행주대교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고요. 더 가서도 여의 하류부터 영동대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0: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나미의 빙글빙글 함께 들었는데요. 김춘희님, 박경자님, 이성호님 그리고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4799님 사연이에요. 9월이 되면서 막바지 복숭아를 따는 여기는 조치원입니다. 6월 말부터 수확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복숭아 따는 것도 끝날 무렵이어서 그런가 온몸이 아파요. 아빠가 앞으로 3주 정도 고생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3주 후부터는 잠도 실컷 자고 12월에 제 결혼식인데 피부 관리해야겠습니다. 엄마 아빠 조금만 더 힘내요. 아유 참 이렇게 이쁜 딸도 있어요. 네 엄마 아빠 힘드신 거 이렇게 다 알고 고생하시는 거 복숭아 같이 따주시고 12월에 결혼인데 어이구 어이구 착하고 이뻐라. 그나저나 3주 정도 더 이제 복숭아가 있는 거네요. 어유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복숭아 향도 좋고 맛있는데. 아, 4799님, 네. 그리고 12월 결혼식 미리 축하드리고요. 나중에 또 소식 좀 전해주세요.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러브레터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소식 전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추석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즐거운 한가위 연휴 동안 함께하는 KBS 2라디오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 여행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선 150개의 선물과 150곡의 멋진 노래들이 함께하는 노래방 애창곡 150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가위에 들으면 더 좋은 여러분의 애창곡들, 추석에 대한 추억 이야기, 여러분의 애창곡에 얽힌 얘기 등등 간단한 사연과 여러분의 노래방 애창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러브레터 홈페이지에 추석 특집 노래방 애창곡 게시판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150분 선정해서 150개의 다양한 선물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가을에 절정을 만나는 숲 화담숲에서 4인 입장권, 45년 전통 명가 산맥에서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무설탕 장기 숙성 시그니초에서 명품 천연 발효 현미식초,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죽,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핫지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애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버릴 때는 꼭 비우고 헹구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닫기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도 실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의 한 걸음,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선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이기철 시인의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사람이 살았다는 말. 눈 맞는 돌멩이처럼 오래 견뎠다는 말. 견디며 숟가락으로 시간을 되질했다는 말. 되질한 시간이 가랑잎으로 쌓였다는 말. 글 읽고 시험 치고 직업을 가졌다는 말. 연애도 했다는 말. 여자를 안고 집을 이루고 자식을 얻었다는 말. 그러나 마지막엔 혼자라는 말. 그래서 산노루처럼 쓸쓸하다는 말.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박광현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선 이기철 시인의 인생 함께 했는데요. 이 세상에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우리 모두 기쁜 순간, 슬픈 순간, 아쉬운 순간은 비슷비슷하고요. 눈부셨던 시절도 있고 힘들게 견뎌낸 시절도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잘 살았다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가을이면 왠지 모르게 쓸쓸해지는 것도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산노루처럼 쓸쓸하다라는 말. 네, 마지막에 정말 쓸쓸하죠. 주현미의 러브레터. 이렇게 쓸쓸한 계절이니까 우리 또 함께

문자 주고받으면서 신청곡도 함께 들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이에요. 6247님께서는요. 양쪽 무릎 수술하고 아이고 허리까지 수술하고 한 달 10일, 11일 만에 퇴원하고 집에 와서 주현미 씨 음성 들으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역시 집이 최고입니다. 하트 뿅뿅뿅. 아니, 와, 대대적인 수술을 하셨네요. 고생하셨네요. 한 달 11일 만에 그래도 네, 너무 큰 수고였지만 비교적 빨리 퇴원하신 거네요. 이제 재활 잘 하시고요. 러브레터가 친구해 드릴게요. 활 전복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준상님께서는요. 러브레터를 들으면 팍팍한 세상에 제 마음이 위안이 돼요. AI 같은 방송이 아니라 인간미 물씬 풍기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사연이 인간미가 넘치지 않아요? 어쩜 이렇게 사연들을 참, 친근하고 진솔하게 보내주시는지 제가 정말 사연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치 제가 여동생 같고 제가 언니 같고 제가 딸 같고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여준상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 드릴게요. 이상분님 구창모의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청해 주셨어요. 정낙길님 정윤석님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 신청곡 그리고 최정희님, 7797님, 1706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김정수의 당신 청해 주셨네요. 네, 남자 가수 새 남자 가수의 노래들 쭉 이어서 들어볼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8625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저는 72세인데 매일 남편이랑 군포에서 한강까지 자전거 타고 운동합니다. 오, 군포에서 한강까지요. 매일 9시가 되면 주현미의 러브레터 들으면서 다양한 사연과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포에 사는 권은숙입니다. 남편은 79세인데 같이 자전거 타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아니, 군포에서 한강까지요. 오, 자전거 길이 있는 거죠. 와, 꽤 긴 거리일 텐데, 오호, 대단하십니다. 매일, 네, 남편분이랑 두 분이서 오래 전, 그러니까 자전거 이렇게 운동하신 지 오래 되신 거죠. 와, 72세이신데. 권은숙 언니, 멋집니다. 오늘 커피 두 잔 드릴게요. 자전거 타시다가 쉴 때 함께 드세요. 요즘 날씨 이 자전거 타기 정말 좋죠. 바람을 막 가르면서 아 엄청 멋지신데요. 3612님께서는요. 여기는 경산인데요. 지금 포도 작업 중입니다. 포도 가격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 가을 맛있는 거봉 많이들 드세요 하셨어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와, 이 정말 알이 꽉 찬 포도 손바닥보다도 더 커요. 송이가 참 보기만 해도 물이 꽉 찬 거봉. 아, 거봉 맛있죠. 저도 가서 먹겠습니다. 오늘 거봉 좀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이 가을에. 3612님 화일 전복죽 선물로 드릴게요. 1413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온 집안의 현미 언니 목소리와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하루입니다. 러브레터와 함께하는 아침이네요. 옛날에 엄마가 손에 실을 묶어 예쁜 봉숭아물 들여주시는 게 생각나서 시골에 내려온 김에 손톱에 봉숭아 물 들이며 하늘에 계신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봉숭아. 네, 지금 다섯 손가락에 봉숭아 얹어놓고 비닐로 감싸서 이렇게 봉숭아 물 들이고 있는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참 요즘은 참 편하네요. 딱 사진 보니까 이 위생장갑 그 손가락 그 부분 잘라가지고 이렇게 씌우셨는데 옛날에는 옛날에도 비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여름방학 때 외갓집에 가면 사촌 언니들이 그렇게 백반 넣어가지고 왜 돌로 찧어서 이렇게 봉숭아 손톱에다 올려. 자, 저는 그 의식 같았어요. 그게 너무 재밌고 자고 일어나면 물 들어있던 게. 아, 3612님 사진 보니까요. 저는 선배님, 강부자 선배님 생각났어요. 아마 올해도 강부자 선배님께서는 봉숭아 물을 들이셨을 겁니다. 활 전복죽 선물로 드릴게요. 1413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온 집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1413님. 7171님 김상희의 참사랑 청해 주셨네요. 한숙경님께서는 장윤정의 캐세라세라 신청곡 주셨어요. 두 곡 이어드립니다.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1970년대에는 포크 음악을 하는 남성 듀엣이 정말 많이 등장해서 사랑받았는데요. 트윈 폴리오, 투 에이스, 4월과 5월, 쉐그린 등등 개성 있는 팀들 중에서도 확실한 음악적 색깔로 사랑받은 듀엣이 바로 에보니스입니다. 에보니스의 가장 큰 특징은 슬픔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화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처음엔 3인조 트리오로 출발했지만 멤버 한 사람이 빠지고 최기원 씨와 윤영민 씨는 듀엣으로 활동하기로 하고요. 1970년 9월 청개구리 사운드 민요제에 출전해서 모래 위의 발자국을 같이 부르면서 에보니스라는 이름을 널리 알립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인 1970년 10월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곡들을 앨범에 담아서 세 곡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들의 노래들을 수록한 데뷔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신인 듀엣의 데뷔 앨범이었지만 정든배, 영원히 사랑하리 등등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모두 평론가와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요. 두 사람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애달픈 통기타 소리는 에보니스를 서정미 넘치는 팀으로 각인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워낙 기타 실력이 출중했던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에보니스의 초기 앨범엔 거의 두 사람의 통기타 연주로만 반주가 이루어진 게 특징인데요. 추억을 회상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정갈한 멜로디와 하모니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들면서 에보니스만의 매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보니스의 노래 중에서 1972년에 발표한 물새의 노래를 함께 만나볼 건데요. 이 노래는 김갑춘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로 여름이 끝나는 요즘과도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에보니스의 물새의 노래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주현미의 러브레터. 9078님께서요. 현미님, 할머니가 방앗간을 하시는데 추석 떡 예약 손님이 많아서 제가 쉬는 날이라 도와드리며 함께 듣고 있어요. 손님들이 주현미 씨 라디오네 하며 엄청 반가워하시네요. 오, 와, 그래요. 방앗간이요. 방앗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요술 창고 같아요. 떡도 어쩜 요즘은 그렇게 각양각색의 떡들이 나오고 그러는지. 할머님 잘 계시죠?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할머님 일손 도와주는 9078님 너무 예쁩니다. 커피 한잔 드릴게요. 9월 8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린의 아이 좋아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사연 보내주시고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사고는 여전히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청담대교 북단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신정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는 고덕터널에서 초이 사이와 다시 남한산성터널 부근에서 정체 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먼저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사이와 다시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대명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사이와 반월터널에서 부곡부근, 더 가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면원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 가스를 피하기 위해

0: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지팍 박명수입니다. 4933님이 주셨는데요. 개강해서 학교 가는 대학생들 보니까 흐뭇하네요. 그동안 방학이라 배 아팠는데 같이 고생 좀 하죠. 방학도 부럽고 매일 회사 안 가서 부럽고 눈치 주는 상사 없는 거 부럽고 젊어서 부럽고 그래서 갈 수 있다면 20대로 어떻게 돌아가실 겁니까? 예? 자, 난 그냥 오늘이 좋다 하는 분들은 뭐 때문에 뭐 땜시 왜 그렇게 좋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언제나 내 꿈엔 비가 내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노래입니다. Sea of Love.

0: 춥다 노래가 추워 뒤에가 이렇게 파도쳐가지고 예. 자 한순영님 오늘 목 상태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어제 한 10시간 정도 잤습니다.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좀 괜찮아졌죠? 가을의상 멋있다고 하셨는데 가을의상이 아니고요. 예, 반팔 입고 왔는데 추워서 그냥 걸친 겁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고 하니까 환절기에 조심하시고 이선희님은 20대에는 벌어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50대가 되니 돈이 좀 있어서요 라고 얼마나 있길래 돈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쵸 예 나는 그래도 돈 안 벌어도 20대가 낫다 예 그때로 가면은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예 그죠 제 생각입니다 예 43번째 생일이라고 예 축하해달라고 우리 오유경님 보내주셨고 예 저는 20대로 돌아가면 연애를 진짜 많이 해보고 싶어요 예, 싱글인 지금도 싱글인데 설레지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혜인 아직 짝을 못 만나서 그래요. 이제 좋은 분 나타나면 예 아주 저 그냥 뭐라고 그럴까 예, 장작처럼 막 타오를 거예요. 예 불타오르네. 예 차디는 뭐 찾으러 오신 건가 아, 금방 현우 형 잠깐 들어왔던 차키를 잃어버렸나 봐요. 예 예 이제 좀 그럴 나이죠. 예 집에는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딴 집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차키는 찾았다고 합니다. 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화요일이고요. 모발 퀴즈쇼 준비되었습니다. 예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과 함께합니다. 만 번째 이만 번째 문자 순서대로 만 번째를 끊어가지고 부산 전망대 입장권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특히 부산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태진 씨, 들어오세요. 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0: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흐르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태진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 퀴즈쇼. 김태진 씨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앞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20대로 돌아간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1: 무조건이죠.
0: 그죠?
1: 무조건 예. 돌아가서.
0: 저도 마찬가지예요.
1: 더 열심히 살고 더 그 불평불만 예, 안 하고 예, 예. 주식도 살 거예요. 무조건 돌아갈 겁니다.
0: 예,
1: 무조건
0: 예,
1: 지금
0: 예.
1: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네네.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0: 아, 참 그렇게만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요?
1: 얼마나 좋을까요?
0: 예, 안 되니까 이런 예. 얘기하는 거지.
1: 예. 예, 예.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0: 네.
1: 조금 더 열심히 살아라.
0: 예, 예. 그렇게 따지면 저 티진 예. 씨도 저보다 10년 젊잖아요.
1: 아, 그렇죠.
0: 좀 똑바로 살아라.
1: 알겠습니다.
0: 자식아. 자, 네? 모발 퀴즈쇼 어떤 시간인지 소개해 주세요.
1: 네, 그냥 듣기만 해도 재밌지만 문자, 콩, 전화로 직접 참여하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죠. 바람잡이 퀴즈, 음악 듣기 평가, 고스톱 퀴즈 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고스톱 퀴즈는 신청 문자를 보내실 때 연예인이나 유명인으로 저희를 낚아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안녕하세요. 시니어 인턴 최민식입니다. 한소희 씨랑 같이 라디오쇼 나가고 싶은데 자리 있나요?
0: 진짜 좀 나와주면 안 되나? 와. 아, 민식이 형 좋아하는데.
1: 아직 라디오쇼 출연 안 하셨죠?
0: 예. 예. 예.
1: 아니, 궁금합니다.
0: 민식이 형 때문에 돈 쓴 게 얼마인데 영어 보러 가서.
1: 네? 네? 나와줄 때 됐네요.
0: 예. 아니, 나와줘야지. 그거 좀 네. 한 몇십만 원 썼는데 나와주셔야지. 그거 너무 하시네. 예. 한수희 씨도 마찬가지고요.
1: 예.
0: 자, 그러면 예, 나오실 거라는 어떤 희망을 품고
1: 네.
0: 오늘 하루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볼까요?
1: 모발 바람잡이 퀴즈! 자, 바로 어제였죠. 전설의 고수 코너에 뮤지컬 겨울왕국의 안나 박진주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바로 문제 드릴게요. 겨울왕국의 신 스틸러로 주인공인 엘사 안나만큼이나 사랑받는 캐릭터죠. 이 박명수 씨가 아끼는 개그맨 후배 이창호 씨가 치열한 오디션 끝에 이 역할을 따내서 화제입니다. 깜찍하고 귀여운 이 눈사람의

0: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1: 트럼프,
0: 2번
1: 올라프,
0: 3번
1: 배철수의 음악 캠프,
0: 4번
1: 220볼트 전기 밸브.
0: 뭐가
1: 아, 저 잘못 쳤다.
0: 똑같은데 글자가 없는데요.
1: 펌프. 아빠. 22, 애드립 치려다가 220볼트 전기 예. 펌프.
0: 네, 트럼프, 올라프, 배철수의 음악 캠프,
1: 전기 펌프.
0: 푸. 자, 정답은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여기로 보내주시고요.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당근 착즙 주스를 보내드립니다.
1: 네,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죠.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미소 천사.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I can't stop myself loving you. Jesus.

0: 네. 아, 깜짝이야. 아,
1: 해봐 한번 이렇게.
0: 아니 DJ가 먼저 이렇게 아니, 말을 건네셔야지.
1: 그런 생각을
0: 가만히
1: 버려.
0: 가만히 빨간 불 들어오는데 한 마디도 안 하시고 놀랬잖아요.
1: 어디가 보려고 해봐. 예? 혼자 해봐.
0: 아니 뭐 오디션인가요?
1: 아, 모두 오디션이에요. 생방송. 당황했어요.
0: 아니, 저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1: 예, 말씀드리면.
0: 아니, 말씀드리면 예, 예. 게스트로 나와서 늘 긴장합니다.
1: 왜요?
0: 박명수 씨가 대본을 놓치거나
1: 예.
0: 뭐 사인을 놓치시.

0: 하실까봐.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0: 아, 네.
1: 자, 정답 알려주세요.
2: 정답은요, 아, 겨울왕국의 눈사람 2번 올라프가 정답이고요. 예, 예, 예. 어, 당근 착즙 주스 받으실 분들 저희가 방송 끝나면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1: 우리 개그맨 후배 이창호 군이 진짜 열심히
2: 와,
1: 합니다.
2: 예. 진짜 이거 되게
1: 후배지만
2: 경사인데, 경사.
1: 후배지만 존경스러워요. 네. 진짜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 푸짜로 끝나는 것 때문에 많이 왔는데, 네. 야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아 진짜 와. 생각도 못했다.
2: 추억의 이름이다.
1: 예, 그 머리에 이렇게 좀 예, 약간 그, 이렇게 이제 문신 있는 그 대통령이신가? 예, 예.
2: 예, 러시아 예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1: 그분. 기억이 나네요. 예. 브라보 마이 라이프도 뭐 생각을 못했어요. 이현진님, 강영구님, 아, 간달프는 그냥 훌라후프도 그렇고, 예. 고르바초프하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선물 드리겠습니다.
2: 이현진님, 예, 예, 강영구님까지. 예.
1: 자, 다음 순서 시작해볼까요?
2: 네, 두 번째 라운드 가볼게요. 음악 듣기 평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가요의 한 소절을 3단계로 아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노래가 무엇인지 가수와 제목을 정확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냥 드리지 않고요. 힌트 먼저 드려요. 출제자 김세슬아 PD의 힌트입니다. 20대는 이 날씨에도 가능해요. 30대부터는 큰맘 먹어야 돼요.
1: 40대는요?
2: 힘들지 않을까요? 40, 네. 아니죠. 뭐 상관은 없는데.
1: 거기까지만 하죠.
2: 네, 큰맘 먹어야 되니까. 예, 예, 예. 네, 네.
1: 이게 뭘까요, 여러분?
2: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맞춰주시면 되고요. 1단계에서 맞추면 선물이 3개고 전화번호 02761-1812 02761-1813 두 개의 번호입니다.
1: 아니요. 40대도 가능해. 무슨 소리야.
2: 아니, 물론 저희가 아유, 지금 정답을 봤는데
1: 말도 안 돼.
2: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1: 전혀 없죠. 50대도 네. 가능할 거래요.
2: 예, 아, 충분하죠. 예.
1: 자, 이게 뭘까요? 이것만 이 힌트만 듣고 맞추면 선물을 다섯 개를 드립니다.
2: 예, 0단계.
1: 0단계. 그 전화가 와요. 1812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지금 저희가 문제 그 힌트를 안 드렸고 그냥
2: 말로만 힌트를 드렸는데.
1: 말로만 드렸는데
2: 예.
1: 뭐 정답 뭘까요?
3: 찍을게요. 유피의 바다.
1: 아, 20대 30대는 가능한데 40대 못 하는 게 유피의 바다하고 무슨 상관이죠?
3: 그냥 좀 날이 추워져서 수영을 못할 것 같아요.
2: 아, 바다에 뛰어들기가 힘들다.
1: 그래요. 조금 좀 집중하세요.
3: 네.
1: 예, 알겠습니다. 예, 한 통화 50원 날리셨고요. 1813님은 또 왜 전화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4: AOA의 짧은 치마?
2: AOA의 짧은 치마?
1: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20대 때는
1: 예, 예.
2: 이게 무슨 뜻이에요?
4: 부끄러우니까요.
2: 아, 20대 때는 날씨가 좀 선선해도 짧은 치마를 입을 수 있고
1: 30대는요?
2: 부끄러워서
4: 40대는 못 입어요.
1: 왜요? 왜 못 입어요?
4: 부끄러워서요.
1: 우와, 아 뭐야 이게
2: 정답이에요.
1: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2: 야, 큰일 났다. 이거 최초다 최초.
1: 잠깐만.
2: 우와.
1: 아, 잠깐만. 뭐 하시는 분이세요?
4: 40대입니다.
1: 아니, 지금 어떤 일 하세요? 죄송한데.
2: 우와.
4: 아,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2: 오. 아, 지금 덕분에 방송 큰일 났네요. 아,
1: 우리 할 건데.
4: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1: 아, 죄송한데 노래 짧은 치마 노래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예.
4: 원, 아, 노래 생각이 안 나요.
1: 아, 그러면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깐만 들고 계세요.
2: 예예예.
4: 아, 네.
2: 예, 예.
1: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2: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1: 아니, 이게 말이 돼?
2: 아, 이게 지금 모두가 지금 문제를 못 풀게 됐어요. 맞추는 바람에.
1: 자, 1단계 한번 들어볼게요. 뭐 아, 전혀 모르겠다.
2: 알고 들으니까 뭐 그러려 하는데 몰랐으면 전혀 모르죠.
1: 예, 예. 2단계. 이것도 모르겠는데. 아, 3단계요?
2: 어려웠는데.
1: 야. 아니, 좋습니다.
2: 최초의 사태죠?
1: 자, 이게 이제 AOA의 짧은 치마인데 약속이 선물 다섯 개예요.
2: 와.
1: 아,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아니 근데 어떻게 오늘 뭐 좋은 꿈 꾸셨어요?
4: 아니요. 아무 꿈도 안 꿨는데.
2: 야, 이분은 촉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1: 근데 확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
2: 와.
1: 우리 방송을 많이 들으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2: 선물 다섯 개.
1: 지금 저 우리 PD 얼굴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2: 남정희님께서 예, 예. 어떻게요, PD님 안 쓰러졌나요? 하셨는데 그 직전입니다.
1: 아,
2: 지금.
1: PD는 예. 되게 저기 체격이 좋아요. 안 쓰러져요. 체력이 아니라 체격이 좋아요. 자, 약속은 약속이니까.
2: 다섯 개.
1: 예, 저는 약속은 지키니까 이제 1번부터. 선물이 84번까지 있습니다.
2: 야,
1: 예. 다섯 개 고르세요.
2: 부럽다, 부러워.
4: 81번이요.
2: 81번.
1: 목소리 이렇게 귀신 같아요. 81번이요. 81번 이렇게 좀 제대로 예. 81번이 공기 정화 식물이에요. 공기 정화 식물. 사무실에나 이런 데 놔두면 좋아요. 또 고르세요.
4: 13번이요.
1: 어, 무서워.
2: 뭔데요?
1: 13번이요. 13번. 이렇게 하지 마세요. 13번이요. 13번이요.

0: 맛있는 거랑 막 다 터졌어 지금.
1: 저 죄송한데 여보세요?
2: 네.
1: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2: 네.
1: 방송 다 작살내놨어요 지금.
0: 아니 근데 지금 그 조용히 네. 말씀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2: 아 그건 아니고 긴장돼가지고.
3: 아 긴장이 돼서.
1: 어 무서웠어요. 네. 되게 1번 2번 3번 건지 진짜 무서웠어요. 이제 앞으로 방송국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2: 네.
1: 아시겠죠? 우는 것도 안내 이렇게 하죠. 안내.
0: 야 아무튼 우리 이거 거의 뭐 밤새다시피 준비한. 우리 제작진이
1: 아니, 밤은 안 새고
0: 밤은 안 샜겠지만
1: 30분 얘기도 한 거야.
0: 와 그래도 대단하네.
1: 자, 야,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저 전화 끊지 마세요. 주소 알려주셔야 제가 쿠폰 보내드립니다.
2: 아이, 감사합니다.
0: 오,
1: 감사합니다.
0: 진짜 무섭잖아요.
1: 그래요, 그래요. 전화 빨리 끊고요.
0: 축하드립니다.
1: 예, 예, 전화 좀 빼세요. 예.
0: 예.
1: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 정답 노래 듣죠. AOA입니다. 짧은 치마.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공간 코디는 코디너.
3: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2: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다음 전화 여보세요?
2: 정답. 핑크 노노노.
1: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2: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3: 정답이에요.
1: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3: 10번.
1: 피자 쿠폰. 다음이요.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2: 17번.
1: 홍삼 세트.
3: 홍삼.
2: 아이고 좋네요.
1: 하지 말라니까 그거.
2: 아 죄송합니다. 64번.
4: 64. 오,
1: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이거 다시 녹음해 이거. 아니 80 내가 된다면 70까지로 왜 사람을.
4: 아, 선물이 더 늘었죠.
1: 다운을 해. 다운 시켜. 여러분 84가지 84가지. 예, 예. 곧 100개 되면은 100개 축제 한번 할게요. 100 축제 한번
4: 그
1: 할게요.
4: 84개 선물 중에 네. 제일 그 단순히 가격으로 따졌을 때 제일 비싼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 그런 거 알고 싶니?
4: 예.
1: 글쎄. 글쎄 뭐 가격이 다 그 더 거의 비슷한데
4: 네.
1: 고깃집 이용권도 있고요.
4: 아유.
1: 예, 뭐 꽃다발도 있고 꽃다발 또 들었네. 꽃다발 이야, 없었는데.
4: 대단함. 그러니까 84개의 업체인
1: 근데,
4: 거예요.
1: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좀 아주 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4: 그렇죠. 일상에서.
1: 아주 필요한 것들입니다.
4: 맞습니다.
1: 예, 여기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4: 와.
1: 예, 예. 땡이소, 땡이소. 여기 방위소에
4: 그러니까 방위소. 진짜
1: 84가지
4: 예, 예, 예. 있을 거 다 있는
1: 언제 한번 10개 드리는 걸로 한번 하고 한번 퀴즈 한번 해야 되겠어 언제
4: 아 힌트도 없이
1: 몰아주기로
4: 예
1: 몰아주기로 그냥 몰아주기로 해서 딱 힌트 하나만 내고 예. 전화를 받는 거야
4: 아 좋아요
1: 그냥 무조건 맞추면 그냥 선물 10개 그거 재밌잖아
4: 대박 쇼
1: 어, 예, 예. 20대는 할 수 없어 이 하나만 가지고
4: 와.
1: 전화를 계속 받는 거야
4: 네
1: 그러잖아 그래서 걸리면 예. 선물 10개
4: 와
1: 아니면 50개 걸어가지고
4: 50개요?
1: 그냥 뜬금없이. 뜬금없이 그냥 전화 받아서 정답 뭘까요? 그냥 힌트 딱 하나만 주고.
4: 예, 예.
1: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4: 오늘
1: 힌트 딱 하나만 주고.
4: 5개 받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1: 너무 예. 정말 땡큐죠. 자, 네. 이제 2부가 시작이 됐고요.
4: 네.
1: 이제 아. 문제를 이제 1대1로 이제 맨투맨으로
4: 좋습니다.
1: 풀어봐야죠.
4: 네. 예. 2부에는 이제 고스톱 퀴즈가 함께 하고요.
1: 네.
4: 치킨 상품권이 걸려있는 1단계 OX 퀴즈. 문화 상품권 네. 10만 원이 걸려있는 2단계 객관식 퀴즈.
1: 그렇죠.
4: 백화점 상품권. 무려 20만 원이 걸려있는 3단계 주간식 퀴즈입니다.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스스로 고 아니면 스톱 결정하시면 되고요. 고 외쳤는데 문제 틀리면 모든 선물 다시 반납합니다. 그냥 커피 쿠폰 드릴게요.
1: 제 마음 같아서는 예 그냥 중간 단계 뛰고
4: 네.
1: 1단계 치킨 받으신 다음에 5단계로 50만 원
4: 오는 바로
1: 한방 가는 거야.
4: 그것도 재밌네요.
1: 근데 안 된대.
4: 아.
1: 안 되는 거죠? 사행심이에요 그게? 그럼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맨날 안 된대? 안 되니까 이 지경이에요. 되게 해야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4: 예, 안 그렇습니다.
1: 안 그렇군요.
4: 네.
1: 알겠습니다. 첫 번째 분 어떤 분입니까?
4: 첫 번째 분은요. 재밌다. 전교 꼴등 아빠예요.
1: 재밌다.
4: 퀴즈 도전합니다.
1: 예, 여보세요?
5: 아, 네. 안녕하세요.
1: 전교 꼴등 아빠 맞으세요?
5: 예, 맞습니다.
1: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데?
4: 젊으신데?
1: 예.
5: 아니요. 야, 목소리 그렇다는 소리는 좀 듣기는 했는데 네. 지금... 47입니다.
1: 아, 목소리가 거의 뭐 30대인데 진짜.
4: 그러니까요.
1: 근데
5: 네.
1: 이게 뭐 재밌자고 한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5: 네.
1: 아이가 전교 꼴등은 아니죠? 재미삼아 그러신 거죠?
5: 아니요. 지난 성적에 정말 꼴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충격을 먹어가지고 TV에서만 보던 거를 제가 경험을 하니까.
1: 예, 예.
4: 중학생인가요, 자제분이?
5: 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4: 고등학교 2학년.
1: 아 이거 좀 심각한데.
4: 예.
1: 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지 물어보죠.
5: 아 그래서 너 정말 이 성적이 맞니 하니까 자기는 공부에 좀 뜻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기도 좀 했는데 다행히 이번 성적에는 조금
4: 올랐어요.
5: 공부를 자기도 이제 충격을 먹었더라고요.
1: 예.
5: 정말 전교 꼴찌라는 거에 대해서.
1: 그래서 몇 등 했어요 이번에 공부 좀 해서.
5: 그래도 뒤로 다섯 명은 있더라고요.
4: 아유 뭐 이게 우상향 예
1: 그게,
4: 좋다.
1: 그게 그거지 지금.
4: 아유, 예.
1: 하기야 저도 고3 때는 공부를 놨어요. 예, 개그맨 되겠다는 거에 놔가지고 꼴등은 아니고 한 53등?
4: 몇 명 중에?
1: 55명. 나보다 전 애도 있더라 진짜. 지금 잘 사나 모르겠네. 예.
4: 네.
1: 자 좋습니다. 뭐 아이가 네. 꼭 공부를 잘하는 것도 뭐 근데 저는 조금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4: 어느 정도는.
1: 뭘 하더라도 어디가 토크할 때도 좀 아는 게 있어야 대화가 되거든. 공부를 중간에 해줘야 돼. 나는

0: 생각해. 중간 가자. 네. 그래야지 뭔가 소통이 되니까.
1: 그래도 뭐 예.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지만 예. 할 만큼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0: 성적 순은 아니지만 네. 성적이 굉장히 큰 걸 자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바라면서 네. 다 또 잘하는 점이 또 있겠죠.
1: 물론이죠. 예. 예.
0: 자, 그 아빠가 예,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1단계 치킨 상품권입니다. 무조건 3초의 시간만 드립니다. 기억해 네. 주세요.
2: 네.
1: 문제 드릴게요. OX 퀴즈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이달 19일 개막을 앞두고 있죠.
0: 아, 이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별로 이렇게 좀 저 기대감이 없어요.
1: 좀 붐이
0: 예,
1: 아직
0: 예, 예, 예. 이게 지금 저 이번 세계 정세도 안 좋고 해서 그런데 네. 우리 선수들 얼마나 열심히 지금 준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줘야 돼요.
1: 맞습니다. 예. 우리 안세영, 예. 페이커, 황선우, 신유빈, 우상혁 등등 아. 스타 플레이어들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0: 안세영 선수 너무 좋아해. 아유, 안세영, 뭐, 안세영은 진짜 우리
1: 지금 역사적인 레전드예요.
0: 아, 안세영,
1: 예.
0: 안세영은 진짜 우리나라 진짜 자랑 아니야 자랑?
1: 아 물론이죠.
0: 진짜 네. 진짜 멋있어.
1: 자 아, 문제 드릴게요.
0: 다들 멋있지만.
2: 네.
1: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는 23세 이상 선수만 출전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2, X.
1: X. X. 정답.
0: 그렇습니다. 설명을 어. 해주시죠.
1: 23세 이상이 아니라. 23세 이하 선수만 출전 그렇죠, 가능하고요. 그렇죠. 24세 이상 선수는 이제 와일드 카드로 3명씩 국가당 발탁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이건 잘 알고 계셨습니까?
2: 예, 그거는 어디선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예,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이고요. 자, 치킨 상품권 확보됐고, 자, 2단계가 이제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입니다.
1: 예. 객관식.
0: 어디 가서 우리 아이가 꼴등이라고 얘기한 적 없으시죠?
2: 아 이번에 친구들 모임에서 한번 제가 모르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신세 한탄을 하다가 예. 하다 보니 아. 우리 아들이 종교 꼴찌란 걸 했단다 하면서
0: 아이고야 예. 그래서 반응은 어땠어요 주위에 계신 분들?
2: 아 처음에는 뭐 장난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친구들도 예. 안 믿더라고요.
0: 예, 예. 예.
2: 아, 뭐, 제자랑 해 뭐 제가 못하지는 않았어서
0: 그렇지
2: 아. 예 그래서 근데 진짜다 해서 하니까 뭐 어떻게 뭐 학원 알아봐주냐 뭐 하냐 자기 아들 다니는데 근데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0: 아니 그러면 아빠는 그래서 치더라도 엄마는 뭐래 엄마 이거 답답할 거야 엄마가
2: 엄마는 지금 아들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0: 아 엄마
2: 너무 충격을
0: 엄마 아 엄마 진짜
1: 아니, 오늘 아빠가 좀 보여주세요.
0: 좋아요 예. 예. 자 문화상품권 가실 거예요?
2: 예 도전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 네 2000년 9월 8일 오늘 전 세계 189개국 정상들과 대표들이 한 도시에 모인 엄청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UN 본부에서 열린 새천년 밀레니엄 정상회의였는데요. 관련 문제입니다. BTS가 연설을 하기도 했죠. UN 본부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1번 뉴욕, 2번 워싱턴, 3번 시카고.
0: 3초의 시간입니다. 3, 2, 1.
1: 말씀하세요.
2: 뉴욕.
0: 아. 3초 안에 어디라고 하셨죠?
1: 뉴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0: 아, 동시에 나왔습니다. 예. 네. 이것까지 인정해드리죠.
1: 네.
0: 이것까지 인정해드립니다. 인정해드리는데 정확히 동시에 가야 됩니다. 예. 네.
1: 이거 그 3초가 지나면 저희 무조건 땡치니까.
2: 아, 네네네. 예.
1: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셔야 돼요.
0: 왜냐면 검색을 하거나 옆에서 도와주는 예. 분이 계셔요.
1: 옐로 카드.
0: 아. 그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 받는 분이 계세요.
1: 어떤 벌을 받죠?
0: 천벌이요. 예, 하늘천 벌벌이요. 예. 자, 이제 여기까지 그렇다 치고요.
1: 네.
0: 3단계는, 이거는 저기, 잘 생각하셔야 돼. 백화점 상품 20만 원권인데.
1: 주간식.
0: 아,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1: 네.
0: 20만 원권인데, 정답은 40살 넘은 사람은.
1: 아, 이거 맞힐 것 같은데.
0: 100%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 맞히실 것 같은데.
0: 네, 다 알아, 다. 남자들 특히 더 다 알아.
1: 아, 그쵸.
0: 어떻게 하시겠어요?
2: 아, 제가 항상 라디오쇼 들으면 3단계는 꼭 못 맞췄는데.
0: 그러니까 힌트를 제가 드린다니까. 정답은 40대 이상의 남자는 네, 무조건 거의 다 100% 안다.
2: 우리 도전하겠습니다.
0: 오케이. 좋아요. 자,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네. 한번 잘 맞춰보세요. 우리 애청자들도.
1: 네. 네.
0: 자, 이번 문제 맞추시면 백화점 20만 원, 문화상 10만 원, 치킨 상품권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정확히 3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1: 최근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고 합니다.
0: 잘 들어보세요.
1: 꼭 등재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따뜻한 온돌의 맛을 느끼기를 바라면서
0: 잘 들어보세요.
1: 관련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0: 2011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전통 무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발놀림이 특징이고요. 이크, 에크 라는 구령이 특징이죠. 이크, 에크 이것은 무엇일까요?
1: 3. 택견이요.
2: 정답!
0: 택견 정답! 아, 우리 아빠가 해냈다. 야. 우리 아빠가 해냈어.
2: 제 말 듣기 잘했죠?
1: 네, 감사합니다.
2: 10만 원만 줘봐봐.
1: 예, 어떻게 보내드려야 돼?
2: 아니, 농담이. 야, 근데, 우와. 택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셔야지. 아이고. 잘하셨어요. 예, 예. 아, 우리 아드님한테 이 얘기 하세요. 박명수의 라디오쇼 나가서.
0: 3단계 다 맞췄다고.
2: 예, 예. 모든 선물 다 받아갔다고. 와. 예. 그래요. 너무너무.
1: 예, 꼭 다시 듣기로 같이 듣겠습니다.
2: 예, 예,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1: 네, 아주 감사합니다.
2: 아주 잘하셨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주소 알려주세요.
1: 네.
2: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축하드려요.
2: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예, 본인의 실력으로 성공하신
0: 맞습니다.
2: 겁니다.
0: 예, 우리 또 아들에게 자랑 많이 예. 하시고 그 청취자 퀴즈 하나 드릴까요?
2: 예, 만 번째 분 나오면 또 선물 드려야 되니까
0: 네.
2: 퀴즈 하나 주시죠.
0: 10분 추첨해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보내드릴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어제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이 7분 동안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고 유력한 황금사자상 후보로 꼽혔습니다.
2: 아, 설경규 형 우시더라고.
0: 네.
2: 그러니까. 아, 얼마나 재밌었으면.
0: 주연 배우 전도연, 조여정, 조인성 씨가 기뻐하는 가운데 이 배우가 눈물을 펑펑 흘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약간 지금 분위기 이상해졌는데요. 박하사탕, 해운대, 길복순의 연기파 배우이자 박명수 씨와 탕후루를 함께 만든 추억이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서른도, 2번 설기현, 3번 설경구,
2: 예.
0: 4번
2: 설민석.
0: 좀 문제 망했네요. 예. 자, 문자번호 샷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10분 추첨해서 레몬맛 오메가3 아, 젤리 드릴게요.
2: 아, 왜 망해요? 설민석 씨 얼마 전에.
0: 아, 그렇죠. 헷갈릴 수 있어요.
2: 강의 잘하시는데요. 예. 예. 근데 답을 정답을 안 봤구나.
0: 예, 예.
2: 야, 진짜 어떻게 해요.
0: 아, 더 좋네요. 더 많은 참여 예, 가능하니까. 예. 예. 예.
2: 아, 욕먹겠는데 이거. 샤이니의 노래입니다. 뷰.

0: 자,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분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죠?
1: 정답만 먼저 발표할게요. 네, 영화 가능한 사랑의 주인공 박명수 씨가 말씀하셨죠?
0: 설민석 씨요?
1: 아니, 설경구 씨가 정답이고요. 방송 끝나고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 올려드릴게요.
0: 경구형 왜 이렇게 울어 거기서?
1: 아, 너무
0: 너무 재밌었나 봐.
1: 기대돼요, 수상이.
0: 예, 예. 예. 아, 경구형 진짜.
1: 자, 아, 두 번째 전화 연결되실 분은 안녕하세요, 유병재입니다. 전화 주세요.
0: 예, 예.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예.
1: 유병재 씨?
2: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명사는 유병재입니다.
0: 유병재 씨라는 증거 한번 보여줘보세요. 예, 증거.
1: 예, 그냥 동명이인 아니죠?
2: 네, 형님 오랜만입니다. 유병재입니다.
0: 아,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2: 네.
0: 더 후배 파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1: 예, 예.
0: 뭐야? 뭐야 지금?
1: 본인도 어이가 없어요?
0: 왜 웃는 거예요?
2: 네, 유병재입니다. 네.
0: 넘어갈게요. 시간 없어서. 왜 웃어요?
2: 아,
0: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2: 좋아하세요 형님.
0: 알겠어요. 네. 자, 1단계 주세요. 네, 네. 1단계.
1: 자,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0: 치킨 상품권입니다. 치킨 상품권. 너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떨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
1: 난 그냥 내게 나를 던진 너야. 자, 1993년 9월 8일 오늘은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가 가요 톱10 4주 연속 1위를 달성한 날입니다. 문제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고려시대 이 사람이 쓴 하여가에서 제목을 따왔죠. 이 사람은 이방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2, X.
2: X.
0: 그렇죠. X. 아, 인터뷰 할걸.
1: 전화 끊겼나요?
0: 예, 예.
1: 아.
0: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제 기억으로는 만수상 드렁칭이 이런.
1: 맞아요, 맞아요. 뭐
0: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1: 나요.
0: 만수상 드렁칭, 만수상까지 맞을 거야.
1: 만수산 드렁칭이
0: 이런들 어떠하니
1: 얼거진들 어떠하리.
0: 너 알고 있었어?
1: 아, 여기 대본에 나와 있어요.
0: 에이, 난 안 맞아.
1: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0: 나 옛날에 고문 좋아했거든, 학교 다닐 때.
1: 이게 그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쓴 예. 시죠. 예, 다들 아실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아, 아무튼 유병재 씨는 한마디도 안 하고
0: 웃다가
1: 그냥.
0: 갔어요. 그냥 웃다가 예, 혼자 웃다 갔어요. 예, 예.
1: 아이고, 아쉬워요.
0: 아쉽네요. 네. 예.
1: 이렇게 되면은 네. 역시나 청취자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0: 예, 15
1: 10명
0: 10명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1: 네, 잘 들어보세요. 야, 이거 너무 쉽다. 오늘 진짜? 그냥 선물 그냥 드리는 날이다.
0: 설경구.
1: 최근 박명수 씨도 전국 곳곳에서 이 무도런으로 마라톤에 참여하고 계시죠?
0: 예, 예.
1: 자,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계 육상연맹 WA가 올해 상반기 서울 마라톤을 런던 마라톤, 도쿄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에 이어서 세계 4위 마라톤 대회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문제입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자가 쓰는 화환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승리와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0: 정답. 메와틀.
1: 다들 아시죠?
0: 그렇게 억지로 웃냐 너는.
1: 예? 아니, 안 웃겨서 웃어봤어요.
0: 자, 여러분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 이쪽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태진 씨.
1: 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7: 장생

0: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푸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푸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푸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구에서 짜먹는 젤 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스카이 100에서 전망대 입장권, 건강지킴이 뉴트리바이브에서 유기농 호박씨 오일, 100% 무첨가 당근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구자 당근주스,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를 드립니다. 자, 우리 청취자께 내드려도 퀴즈 정답은 월계관이었어요. 월계관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보시고, 자, 부산 전망대 입장권 받으실 만번째 당첨자는요 윤은아님, 윤은아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선아님, 아, 미시토님은, 예, 오늘 꿀잼이라고, 예, 단 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꿀잼이라고요. 15,000개가 넘어갔는데, 아, 재밌다는 분은 두 분이에요. 아, 꿀잼이라고. 두 분 너무너무 그냥 깊은 감사, 딥 감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하현상의 노래입니다. 예, No Way Way 들으면서, 아,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참 재밌죠? 내일은 더 재밌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대전 일대와 또 영동 부근에서는 각각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영남권 북대구 부근 4차로에서는 탱크로리 관련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로 정체 매우 심하고요. 그 후로 경주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칠곡분기점에서 칠곡물류 일대로는 작업 여파가 남아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먼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북상주 부근에서는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남긴천 일대로 작업 여파받아 정체고요. 반대 양평 쪽으로 현풍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4, 5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하면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2.